3-month premium memberships to talktomeinkorean.com, TTMIK. All we need is your email address. Send it in to us via KakaoTalk, where our username is DailyK. We also have for our Korean listeners, 영어 청취 기억하고 싶다면 귀가 트이는 영어 책 매월 드리고 있습니다. 원하신 분들은 카카오톡을 통해서 귀티형 선물 이렇게 보내주시면 당첨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해서 영어로 DailyK 검색하시고 DAILYK 플러스 친구 추가해야 됩니다. Let's get on to another track from Cheese this time, Universe.

위해 기원 선도의 그날은 임시 공휴일 집 앞만 땅에서 놀던 아이는 송소 초등학교 운동장 교실 논두끼를 질러 도착한 활행산 입구에 웃을 뒤

할망네 우영파띠 자파리. 할망네 우영파띠가민 애기 호박이영 호박잎 부르 고치너물. 우리 할망네 우영파띠 명품 진품 세간사리는 덤 벗돌불렁 자파리연계 어멍도 되고 아방도 되고 혹으로 밥도 하고 너멀국도 끓이고 조물조물 너멀 무치고 밥 먹게 모당아장 우영파띠 자파리 뱃도 덩삭덩삭 고치노람쩍.

날은 잠시 공휴일. 집 앞마당에서 놀던 아이는 숨소 초등학교 운동장 교실. 노뚝 길을 질러 도착한 화랑산 입구에 술길. 시내가에서 잡던 개구리 알과 도롱뇽알. 개구리 알보다는 좀 더 갖고 싶던 타피아 총알. 흔치 않은 탄도를 죽고 싶던 아이들은 결국 군사적인 화랑산 세방.